왠지 프로코피에프 스타일인 것 같긴 합니다. 도널드 프레이저가 지은 프로코피에프 스타일에 의한 곰돌이 푸 위니 더 푸였습니다. 유제니아 주커만의 플루트 샹하이 콰르텟이 함께한 오늘 첫 곡이었어요. 아, 곰돌이 푸 좋아하십니까? 아, 저는 저의 이상형의 곰돌이 푸 인상 좋아합니다. 무척 좋아합니다. 가정음악 오늘 오프닝에서 곰돌이 푸를 생각하면서 출발하니까 이 쌀쌀해진 날씨가 조금 푸근하게 느껴지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아주 조금 가정음악으로 오셨어요. 함께 하시면서 듣고 싶은 음악 나누고 싶은 이야기 있으실 때 유료 문자 샵 9310 열려 있습니다. 짧은 글 50원, 긴 글과 사진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들고요. 콩 게시판 KBS 플러스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죠. 문자로 사연 주시는 분들 가운데 몇 분께는 언제나 당신 곁에 이디야 커피에서 제공하는 커피 음료 모바일 상품권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변화가 있죠. 이번 월요일부터 시작된 변화인데 이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생방송으로 진행하는 날은 보이는 라디오도 함께 합니다. 콩에서 카메라 버튼 누르시면 보라로 전환되고 유튜브에서 KBS 클래식 FM 혹은 신윤주의 가정음악 검색하시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선곡되는 음악의 제목과 연주자 자막으로 제공하고 있으니까 참고하시면서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곰돌이 푸로 시작을 했기 때문에 한 곡 더 핑크팬터 주제가 들어야죠. 해니 맨시니의 곡인데 베를린 주요 오케스트라들의 플루티스트들이 모여서 만든 디 피어첸 베를리너 플레티스텐 그러니까 14명의 베를린 플루티스트 이분들의 연주로 핑크팬터 주제가 함께합니다.

뭔가 아주 중요한 일이 긴박한 순간이 펼쳐질 것 같은 분위기. 헨리 맨시니의 핑크팬서 주제가였습니다. 베를린 주요 오케스트라의 플루티스트들 14명의 연주로 전해드렸습니다. 아까 푸, 위니 더 푸 음악 들으시고 오늘 아침에도 사용한 푸 주방장갑 사진을 탁 찍어서 084 하나 쓰는 분이 보내

주셨는데, 우와, 주방 그 구역의 귀여움을 담당하고 있는 곰돌이 푸 사진 잘 받았습니다. 그리고 1492 쓰는 분이에요. 오늘 한 달에 한 번 있는 독서 모임 있는 날이라고. 제가 회장인데 아직 화장 중이라 늦지 않게 빨리 준비해야겠어요. 몇 시부터죠? 10시부터 시작하시나요? 서두르셔야겠습니다. 독서 모임하고 제 인생이 긍정적으로 변화했다고. 1492084 하나 쓰는 분께 커피 한 잔씩 보내겠습니다. 오늘 좋은 모임 가지시길요. 자, 이번엔 영국 민요 스카보로 페어. 기타 연주에 플리니오 페르난데스, 셰코 카네메이슨이 첼로를 연주하고요. 마뉴엘 드 파야의 깐시온 이어드립니다. 역시 기타 연주인데요. 리 린나워의 기타, 데이브 그루신의 피아노, 제임스 워커의 플루트 연주입니다.

기타 앙상블은 언제나 사랑입니다. 마뉴엘 드 파이어의 간수연, 리 린나우의 기타, 데이브 그리슨의 피아노, 제임스 워커의 플루트셨고요. 앞서 들으신 영국 민요 스카보로 페어는 플리니오 페르난데스의 기타, 셰크 칸의 메이슨의 첼로 연주였습니다. 아이 추워. 바람이 어쩜 이렇게 강해졌지? 깜짝 놀란 가슴을 기타가 좀 살랑살랑 어루만져주는 것 같습니다. 핑크 팬서 들으시고 5714 쓰는 분이 아 참 오랜만에 보는 핑크 팬더 이 인형을 사진 주셨는데 90년대에 선물 받은 핑크 팬더 아직 건재합니다. 아, 핑크색이 좀 바랬는데 건재해요. 건재해. 예. 앉아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추억 소환 감사드려요. 1074 처음 보내보네요. 요즘 클래식 FM 듣는 낙으로 삽니다. 아이들 다 보내놓고 클래식 들으면 힐링되는 기분이라고.

나눌게요. 0239 쓰는 분. 오늘 외손주 김주원이 10살 맞이하는 생일인데요. 곰돌이 푸우책 100주년이라니 반갑네요. 푸우책 선물해야겠어요. 주원아 사랑해 하셨습니다. 아 좋아할 것 같은데요. 주원군이 0239 쓰는 분께도 따뜻한 커피 한 잔 보낼게요. 손현주님 콩으로 기차 밖으로 누런 들판이 가을 하늘과 어우러져 가을가을하네요. 엄마 기일 맞아 자매들 만나 추모원 갔다가 엄마 추억하며 수다하러 갑니다. 엄마 사랑해 하셨어요. 잘 다녀오셨습니다. 6655 쓰는 분 아내의 62번째 생일 쌍둥이 손녀 보느라 서울살이 하고 있는 집사람이 조금 안쓰럽네요. 멀리서 생일 축하한다고 꼭 가정음악을 통해 전하고 싶다고 어린이집 보내고 가정음악 들을 테니까요. 우리 둘 다 애청자입니다 하셨어요. 6655 쓰는 분, 네. 사연 여러 번 주셨던 분인데 우리 애청자 6655 쓰는 분께 오늘도 커피 한 잔 보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아주 익숙한 그 곡을 좀 최근에 나온 앨범으로 소개합니다. 모차르트의 교향곡 40번, G단조 쾌일 작품 번호 550 가운데 1악장 몰토 알레그로 아주 최근은 아니고요. 23년도 이후쯤에 나온 앨범인데 지휘자가 2000년생이에요. 타르모 펠토코스키라는 핀란드 지휘자이자 피아니스트이자 작곡가인 아주 다재다능한 젊은 음악인인데 이분이 23년도에 도이체 그라모폰과 전속 계약을 맺고 모차르트 교향곡 앨범을 냈습니다. 오늘 그 음원으로 함께 하시죠. 타르모 펠토코스키가 지휘하는 독일 카머필하모니 브레멘

핀란드의 젊은 지휘자 타르모 펠토코스키가 지휘하는 독일 카머필하모니 브레멘의 연주로 모차르트의 교향곡 40번 G단조 쾌일 작품 번호 550 가운데 1악장 몰토 알레그로를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각각 집에 있는 곰돌이 푸 총출동인 것 같습니다. 8086 쓰는 분이 아이 셋 키우며 잘 사용한 곰돌이 푸예요. 애들이 결혼해서 손자 생기면 주려고 옷장 깊숙이 넣어뒀던 곰돌이 푸 아침에 꺼내서 한참 바라보며 웃습니다. 어쩜 이렇게 곱게 잘 보관을 하셨는지 하얀 침대 시트 위에 앉아있는 아빠 푸 아들 푸가 정말 너무 귀엽습니다. 세 아이 중에 막내가 12월에 결혼하는데 물려주고 싶은 건 희망사항일까요? 항상 애청자지만 처음으로 문자 보내신다고. 아유 반갑습니다. 8086 쓰는 분. 한번 물어보시죠. 이거 너 할래? 근데 지금 결혼 신혼에는 좀 무리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자녀가 자녀를 갖게 될 즈음에는 마음이 변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저도 그랬거든요. 새 집 딱 신혼 그때는 막 정갈 이런 모드거든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아주 탐나는 물건이에요. 빈티지 요새 유행이거든요. 사랑받을 겁니다. 그래서 한번 물어보시고 이러면은 그냥 나는 뭐 별 마음 없었어. 좀 쿨하게. 8086 쓰는 분 따뜻한 커피 한 잔 보낼게요. 그리고 안내 하나 드려요. 이번 주부터 저희가 준비한 공연 선물 좀 재미있게 나누고 싶어서 매주 수요일 재미있는 유쾌한 퀴즈 내고 참여하신 분들 가운데 세 분께 음악회 티켓 드리는 시간 준비했습니다. 당첨에 행운을 좀 더 많은 분들께 또 재미있게 나누기 위해서 음악가의 말 뒤에 있으니까 딴 데 가지 마시고 많이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KBS 클래식 FM 신윤주의 가정음악 9시 29분입니다.

일상이 음악이 되는 아침, 신윤주의 가정음악. 말이 끝나는 곳에서 음악은 시작된다고 하잖아요. 음악은 말로 담을 수 없는 마음을 전하기도 하지만 때론 한마디의 말이 음악을 다시 바라보기도 하죠. 매일 한 문장씩 만나는 음악가의 말, 오늘은 슈만의 말입니다.

쉬운 곡을 잘 그리고 아름답게 연주하도록 힘쓰십시오. 그 편이 어려운 곡을 그저 그렇게 연주하는 것보다 낫습니다. 이 말은 슈만이 직접 쓴 68개의 짤막한 조언들을 모은 젊은 음악가를 위한 조언에 실려 있습니다. 이 조언집을 쓰기 시작한 1848년 슈만은 큰딸 마리의 7번째 생일을 맞아 마리의 생일을 위한 피아노 앨범을 작곡해서 선물로 준 적이 있었죠. 이때부터 슈만은 음악 교육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어린이도 연주할 수 있는 피아노 곡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해서 나온 것이 총 43곡의 소품들을 모은 어린이를 위한 앨범 작품 68입니다. 젊은 음악가를 위한 조언은 바로 이 소품집의 부록으로 실렸죠. 슈만이 한창 음악을 배우는 어린이들에게 진심을 담아 전하고 싶었던 조언들이라는 게 엿보이는 대목인데요. 집집마다 피아노가 보급되기 시작하고 취미로 피아노 배우는 사람들이 늘어가던 그 시절, 당시 피아노 교재는 다양한 연주 기술을 익히기 위해서 다소 건조한 연습곡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슈만은 음악 교육이 비단 연주 기술뿐 아니라 아름다움을 느끼고 표현하는 방법도 가르쳐야 한다고 봤죠. 그래서 어린이를 위한 앨범은 행복한 농부, 첫 번째 상실, 작은 아침의 산책자, 이런 상상력을 자극하는 제목과 함께 기교뿐 아니라 깊은 음악적 감수성을 기르기 위한 곡들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런 곡들과 함께 슈만이 건넸던 젊은 음악가를 위한 조언은 꼭 음악에만 해당되는 것 같진 않습니다. 쉬운 곡을 잘 그리고 아름답게 연주하도록 힘쓰십시오. 그 편이 어려운 곡을 그저 그렇게 연주하는 것보다 낫습니다. 매일 한 문장씩 만나는 음악가의 말, 오늘은 슈만의 말이었습니다. 슈만 어린이를 위한 앨범 작품 68 중에서 첫 번째 곡 멜로디, 열 번째 곡 행복한 농부, 12번째 곡 기사 룹헬트, 17번째 곡 작은 아침 산책자, 피아니스트 플로리안 울리히의 연주입니다.

로베르트 슈만의 어린이를 위한 앨범 중에서 첫 번째 곡 멜로디, 열 번째 곡 행복한 농부, 열두 번째 곡 기사 루프 헬트, 열일곱 번째 곡 작은 아침 산책자였습니다. 짤막짤막한 길이 그리고 표제가 연상되는 멜로디, 잘 어울리는 멜로디여서 아이들로 하여금 상상력을 자극하는 그런 곡들이었습니다. 기사 루프 헬트는 독일에서 착한 아이들에게 선물을 주는 그런 전설 속의 인물, 그러니까 우리로

자면 산타클로스 같은 그런 인물인가 봐요. 어린이들의 음악 교육에 진심이었던 슈만의 아주 따뜻한 마음을 엿볼 수 있는 그런 음악과 한마디였습니다. 슈만의 그 이야기가 그냥 저에게도 울림이 되는 것 같아요. 쉬운 곡을 잘 아름답게 연주하도록 힘써라. 그게 어려운 곡 그저 그렇게 연주하는 거

용쓰고 애쓰는 것보다 훨씬 나을걸? 이렇게 인생의 선배가 조언을 해주는 것 같습니다. 오늘 플로리안 울리히의 연주였는데요. 이분이 슈만 피아노 작품의 마스터이십니다. 피아노, 슈만 피아노 작품 전곡 시리즈를 10년 넘게 매진해서 완결한 울리히의 연주로 전해드렸어요. 자, 이번에는 가정음악이 준비한 이번 주 공연 선물인데요. 맨발의 바이올리니스트 파트리샤 코파친스카야와 그녀의 20년 지기 음악적 동반자 솔가베타가 듀오 콘서트를 또 내 안에서 합니다. 10월 29일 목요일 저녁 7시 반 예술의 전당 콘서트 홀이고요. 이번 음악회에서 라벨의 바이올린과 첼로를 위한 소나타, 코다이의 바이올린과 첼로를 위한 이중주, 르클레르, 비트만, 바흐, 리게트 이렇게 다양한 작곡가들의 작품을 만나실 수 있어요. 두 대의 현악기만으로 펼쳐내는 정교하고 압도적인 사운드를 기대하게 됩니다. 이 공연 가기를 원하시는 분들 지금부터 귀 기울여주세요. 가정음악 매주 수요일 퀴즈를 통해서 공연 선물 드리는 가정음악 퀴즈 준비했습니다. 퀴즈 정답 맞춘 분들 가운데 세 분 추첨해서 각각 두 장씩 총 여섯 장의 티켓 선물 준비했습니다. 정답을 아시면 샵 9310 문자로만 받습니다. 샵 9310으로 정답 보내주세요. 다음 곡이 나가는 동안만 문자를 받을 거예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에 정보 이용료가 있습니다. 그럼 오늘의 문제 나갑니다. 이번 주 공연 선물인 바이올린과 첼로의 이중주처럼 둘 이상의 악기가 함께하는 작은 규모의 기악 음악을 무엇이라고 할까요? 실내의 작은 방에서 연주하던 음악이라는 뜻이 담긴 용어인데요. 보기를 들으시면 금방 감이 오실걸요? 1번 교향악, 2번 실내악, 3번 관현악, 4번 으악. 다시 한번요. 이번 주 공연 선물 바이올린과 첼로의 이중주처럼 둘 이상의 악기가 함께 연주하는 작은 규모의 기악 음악을 무엇이라고 할까요? 1번 교향악, 2번 실내악, 3번 관현악, 4번 으악. 정답을 아시는 분은 반드시 문자로 다음 곡이 끝나기 전에 보내주셔야 합니다. 당첨자는 곡이 끝나면 바로 발표할게요. 정답 아시는 분 샵 9310 문자로 보내주세요. 엘가의 첼로 협주곡 2단조 작품 85 가운데 3악장 아다지오와 4악장 알레그로, 모데라토, 알레그로 마논 트로프입니다. 이번 공연 선물의 주인공이기도 한 첼리스트 솔 가베타가 첼로를 연주하고요. 크시슈토프 우르반스키가 지휘하는 베를린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연주입니다.

첼리스트 솔가베타와 크리슈토프 우르반스키 폴란드의 지휘자입니다. 1982년생 우르반스키가 지휘하는 베를린 필하모닉의 연주로 에드워드 엘가의 첼로 협주곡 2단조 작품 85 가운데 3악장 아다지오 그리고 4악장 알레그로 모데라토 알레그로 마논 트로포 감상하셨습니다. 연주가 진행되는 사이 이렇게 많은 분들이 퀴즈에 참여하실 줄이야. 네. 그래서 얼른 당첨자 세 분을 발표하겠습니다. 먼저 휴대전화 뒷자리 9500번. 정답은 2번 실내악. 병원 가는 길에 긴장되는 마음으로 듣는데 덕분에 마음이 편해지셨다고. 그리고 오늘 그 정답자 선정 방식은 이 9500번 뒤로 200번째 되는 분. 바로 4025. 정답 2번 실내악 으악 힌트가 너무 좋았다고. 그리고 세 번째 당첨자는 그로부터 또 200번 뒤에 문자를 보내주신 3056. 실내악 맞겠죠? 아침마다 제 정신건강에 도움을 주는 클래식 음악 고맙습니다 하셨어요. 9500, 4025, 3056 세 분의 당첨자 분께 솔 가베타와 코판체스카의 공연 티켓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판치스카야죠. 코판치스카야와 솔가베타의 연주 10월 29일 목요일 저녁 7시 반 예술의 전당에서 펼쳐지고요. 이렇게 끝나는 건가요? 아니죠. 모든 퀴즈에는 아차상이라는 게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당첨된 이 세 분의 주인공

앞뒤로 두 분. 께, 그러니까 모두 여섯 분이죠. 그 여섯 분께 아차상을 선물로 준비했습니다. 그 아차상 명단은 저한테 없고요. 제가 아, 이 번호, 아, 아차상 나왔습니다. 4221-8253-8703-5923-3307-2849-5961-6511-0771-2912 이렇게 이분들께 선물을 드리는데 이 아차상 가운데는 앞뒤에 계신 분들 모두 6분 더하기 4분이 더 있었는데요. 재미있는 사연들이라서 좀 소개해드리려고요. 5962 쓰는 분, 지구상에 존재하는 음악 문제 중 내가 모르는 단 한 문제가 출제되다니 으악 실내음악 하시는 5962 쓰는 분, 다이어트 중인데 배고파요. 으악 정답은 실내악. 6511 0771 정답은 실내악입니다. 으악 해서 깜짝 놀랐잖아요. 어디 다치신 줄 알고 크크크크 하셨고 2912 으악 이리 어려운 퀴즈를 이번 실내악 일상이 음악인 좋은 하루 하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아차상 받으신 10분 포함 공연 티켓 받으신 3분 모두 모두 축하드리고요. 혹시 아니 또 이렇게 나만 안 되는 건가 하시는 분들 오늘 놓치신 분들은 저희 홈페이지 선물 신청란으로 또 티켓 받으실 수 있는 기회가 아직 열려 있고요. 또 다음 주 수요일 공연 선물 또 빠짐없이 수요일마다 퀴즈로 함께 할 테니까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퀴즈였고요. 자 이제는 좀 재즈로 환기시키는 시간이죠. 1일 1재즈는 매일 코너 오늘도 재즈 황덕호 씨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재즈 칼럼니스트 황도코입니다. 오늘도 재즈 한 곡 전해드립니다. 가을이 깊어가고 있는 요즘입니다. 특히 음악을 사랑하시는 분들이라면 이 가을의 정취, 하루하루가 참 소중할 텐데요. 그래서 오늘도 재즈에서는 가을의 분위기를 듬뿍 느낄 수 있는 음악 한 곡을 준비했습니다. 바로 헨리 네모가 1941년에 작곡한 티스 어텀입니다. 티스 어텀을 풀어서 쓰자면 It is autumn이 되겠는데요. 아, 이제 가을이구나. 제목처럼 가을이 왔음을 느끼는 일상의 모습들을 아름답게 묘사한 곡입니다. 작곡가 헨리 네모는 1940년대 재즈 가수로서 또 배우로서 활동했던 인물인데요. 하지만 티스 어텀이 널리 알려지게 된 것은 1949년 네킹콜 트리오의 노래와 연주를 통해서였습니다. 이후로 이 곡은 특히 보컬리스트들이 애창하는 곡이 되었는데요. 제키 페리스, 밥 도로우, 카멘 맥레이, 엘라 피츠제랄드, 네나 프리런, 그리고 스테이시 켄트까지 1급의 재즈 보컬리스트들이 이 곡을 녹음했습니다. 하지만 재즈에서는 기악 연주가 사람의 목소리에 결코 못지않습니다. 비록 가사를 전달하지는 못하지만요, 때로는 악기 소리가 사람의 목소리 이상으로 계절의 아름다움을 전해주는데요. 오늘은 그런 연주곡을 들으시겠습니다. 바로 챗 베이커의 트럼펫 연주입니다. 챗 베이커의 트럼펫 소리를 계절에 비유하자면 단연 가을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더욱이 이 연주에서는 페퍼 애덤스의 중후한 바리톤 색소폰 연주가 더해져서 가을의 정취를 더 짙게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재즈의 황도코였습니다. 내일도 재즈 한 곡 가지고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0시에도 딴 데 가지 마세요. 신윤주의 가정음악. 역시 가을엔 재즈인가 봐요, 권태희님. 그렇죠? 현은미님도 챗 베이커 곡들이 가을에는 먼저 떠오른다고. 아, 좋았습니다. 1일 재즈, 오늘도 재즈 들으셨습니다. 퀴즈 당첨자 3분 그리고 아차상 10분 뽑았는데 아차상에게는 무엇을 드린다는 소개가 빠진 것 같아서 커피 한 잔씩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단은 선곡표에 올릴 테니까요. 살펴봐 주시고요. 선곡표는 홈페이지에도 있고 콩으로 들으시다가 음표 표시 누르시면 거기에도 선곡표가 있으니까 선곡표 맨 마지막에 당첨자 명단 내 이름이 있나? 아니 이름 아니죠. 내 전화번호 끝자리가 있나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 외에도 샵 9310으로 짧은 글 50원, 긴 글과 사진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드는 문자 샵 9310으로 여러분의 사연 또 신청곡 보내주시면 또 소개해드리고 또 몇 분께는 언제나 당신 같은 이디야 커피에서 제공하는 커피 음료 모바일 상품권 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그 음악을 클래식 연주자들의 연주로 목소리로 전해드릴 두 곡입니다. 존 덴버의 두 곡이에요. 애니송, 플라시도 도밍고와 존 덴버가 함께 노래하고요. Perhaps Love, 바리톤 브린터펠, 그리고 영국의 배우이자 가수 알피 보우가 노래합니다. 폴 베이트만이 지휘하는 체코 필하모니 오케스트라와의 연주로 함께 하시죠.

음악으로 추억에 잠기시는 분들 많네요. 4241 쓰는 분, 존 덴버 그립네요. 이렇게 들으니 참 좋다고. 4241 쓰는 분, 4189 아이 문제집 채점하다 선곡에 감동해 문자 보냅니다. 이 음악들은 커피 마시면서 야외에서 듣는다면 찐 행복이겠어요. 야외도 좋겠네요. 6957 설레는 마음으로 진정 오랜만에 고등학교 친구 만나러 갑니다. 마음은 늘 그때인 것 같은데 시간은 40년을 지나왔네요. 지금 흐르는 음악이 제 마음을 다 알고 있나 봐요. 존 덴버의 애니송, 플라시도 도밍고와 존 덴버의 음성으로, 그리고 Perhaps Love는 독특한 조합이었죠. 브린터펠과 영국의 배우이자 가수인 알피 보우의 음성이었습니다. 폴 베이트만이 집에는 체코 휘라모닉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전해드렸습니다. 그리고 3145 쓰는 분도 존 덴버 음악 들으니 예전 국민학교 때가 생각난다고, 언니가 고등학생이어서 이런 음악들 많이 같이 들었다고. 4241-4189-6957-3145 쓰는 분께 차 한 잔씩 보내겠습니다. 커피나 따뜻한 음료하기에 좋은 계절. 오늘 좀 쌀쌀하죠? 목이나 뭐 이렇게 바람막이 같은 걸로 좀 체온을 잘 유지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 쇼스타코비치, 그가 남긴 유일한 첼로 소나타입니다. D단주 작품 40 중에서 1악장 알레그로 논 트로포 함께 하시죠. 마리 엘리자벳 헤드커의 첼로, 마틴 헬름헨의 피아노입니다.

쇼스타코비치의 첼로 소나타 D단조 작품 40 가운데 1악장 알레그로 논 트로포, 첼리스트 마리 엘리자벳 해커와 피아니스트 마틴 헬름 헨의 연주였습니다. 1359 쓰는 분입니다. 재즈 음악의 트럼펫 소리, 베란다 넘어 가을 하늘에 눈부신 햇살 속에 있는데 장조림 냄비의 넘침이 현실 속에 나를 깨우네요. 지난 여름 발목 골절의 회복기에 절뚝임으로 노년임을 실감하며 아이고 냄비 넘쳐서 막 허겁지겁 뛰어가야 되는데 절뚝이셨군요. 청춘 때부터 듣던 클래식 FM 지금 출순 바라보며 퀴즈 핑계 삼아 처음으로 문자 쓰신다고 반갑습니다. 1359 쓰는 우리 선배님 반갑습니다. 장조림 맛있게 만드셨길요. 0903 병원 가는 길 세상에 귀하디 귀한 딸이 운전하는 차 타고 갑니다. 불안한 마음 좋아하는 음악으로 위로받는다고 쇼팽의 즉흥 환상곡 부탁하셨는데 조만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쩐 일로 가시는지 건강하십시오. 0903 쓰는 분 8188 바다를 끼고 있는 시골 초등학교에서 도서실 봉사자로 근무합니다. 풍경이 뭐 그림이겠는데요. 전교생이 수학여행을 떠난 텅 빈 교정이 왠지 쓸쓸하네요. 가정음악 들으며 쓸쓸함을 덜어내고 있습니다. 아 너무 조용해도 그죠? 아 풍경은 좋은데 가정음악에 채워드리겠습니다. 세 분 1359-0903 8188 쓰는 분께 차 한 잔씩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유튜브 댓글창에도 소개하고 싶은 사연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게 위에 있는데요. 아내분을 위해서 사연 주신 분이에요. 아 호호하하 1965 쓰는 분 평택에 거주 중인 두 딸 아이 아빠인데요. 20여 년 전업주부로만 지냈던 아내가 우체국 창구에서 정직원으로 일하게 됐어요. 하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호호하하 1965 쓰는 분 호호하하 웃을 일만 앞으로 쭉 있으시길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요. 음악과 시의 만남입니다. 음악과 시는 긴 세월 함께해온 오랜 친구라고 하겠죠. 매주 수요일 가정음악 2부에서는 노래 가사는 물론 시를 품은 다양한 음악을 만나보려고요. 음악으로 듣는 시, 시로 읽는 음악, 이름하여 음악시선입니다. 이름 좋죠? 오늘은 클래식 음악사상 가장 유명한 삼각관계의 주인공이죠. 슈만 부부와 브람스의 이야기를 아름다운 언어로 그려낸 작품입니다. 리젤 뮬러의 시 낭만주의자들과 브람스의 인터메조를 함께 소개합니다.

1924년 독일에서 태어난 미국 시인 리젤 뮬러. 따스하면서도 깊은 사색을 담은 시로 사랑받았습니다. 그가 말년에 펴낸 시집 함께 살아가기 퓰리처상을 받기도 했고요. 이 시집에는 평생 그에게 많은 영감을 준 음악에 관한 시들도 실려 있는데요. 그중 한 작품 낭만주의자들은 브람스의 인터메조를 소재로 합니다. 시는 단순히 애정이나 삼각관계라는 말로 설명하기 어려운 슈만 부부와 브람스의 이야기를 브람스 음악 속에서 발견하죠. 사실 세 사람의 관계는 이들의 음악에서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 열쇠는 다섯 개 음으로 이루어진 작은 선율 조각에 있는데요. 클라라가 10대 초반에 작곡해서 슈만에게 헌정한 변주곡풍 로망스 작품 3에는 미끄러지듯 떨어지는 다섯 음으로 된 음악적 동기, 이른바 클라라 모티프가 처음으로 등장합니다. 이 동기는 클라라의 다른 작품은 물론 슈만 작품에서도 반복적으로 나타나죠. 클라라에게 결혼 선물로 바친 가곡 헌정, 비트몽, 그리고 피아노 협주곡의 세 악장들을 비롯한 수많은 작품에서 클라라 모티프가 숨겨져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슈만 부부의 사랑의 암호라고 할 수 있을 정도예요. 그런데 이 클라라 모티프, 브람스 작품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 겁니다. 특히 만년의

브람스가 인터메초, 간주곡이라는 제목을 붙인 피아노 소품들에서 작품 전체에 스며든 클라라 모티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클라라에게 깊은 마음을 품고 있었지만 결국 독신으로 평생을 보낸 브람스. 그랬던 그는 어떤 심정으로 슈만 부부의 사랑의 모티프를 자신의 작품에 녹여냈을까요? 지금부터 리젤 뮬러시 낭만주의자들과 함께 이들의 마음의 깊이를 따라가 보겠습니다.

오늘날의 전기 작가들은 고민한다. 그들의 다정한 우정이 어디까지 갔는지를. 그가 수호천사이자 사랑하는 벗인 그녀를 늘 생각한다고 쓸 때 그게 대체 무슨 뜻인지를 궁금해한다. 사람들은 잊고 있다. 에로스가 19세기에는 얼마나 살며시 걸었는지를. 어떻게 조금 오래 붙잡은 손길, 눈 맞춤하는 눈길이 심장을 내려앉게 할 수 있었는지를. 나는 그의 인터메초를, 그 슬프고도 아낌없는 다정함을 들을 때마다 그들 두 사람이 늦게 핀 장미꽃과 어둑하게 쏟아지는 낙엽 사이로 정원에 앉아있는 모습을 상상한다. 풍경이 그들 대신 말을 건네요. 엿들을 말이라곤 없는 모습을.

요하네스 브람스의 인터메초 A장조 작품 118A 피아니스트 스테판 코바치비치의 연주였습니다. 클라라와 브람스의 인연은 슈만이 세상을 떠나기 3년 전에 시작되죠. 그의 집을 갓 스물이 된 새내기 작곡가 브람스가 찾아오면서 시작됐습니다. 젊은 손님의 재능을 알아본 로베르트 슈만이 브람스야말로 새로운 시대의 음악을 이끌어갈 젊은 천재다 이렇게 세상에 선포합니다. 그때 고마움 때문이었을까. 슈만이 요양원에 들어가자 브람스는 클라라와 그녀의 자녀들 곁에 머물면서 물심양면으로 도왔습니다. 이 시기에 브람스는 홀로 일곱 아이들의 생계와 육아를 감당했던 클라라의 강인함과 헌신을 늘 가까운 자리에서 지켜볼 수 있었죠. 이때 브람스가 클라라에게 느낀 감정, 그저 연모라는 단어로 설명하기에는 부족합니다. 클라라는 스승의 아내이자 존경하는 음악가, 또 감히 닿을 수 없는 꿈과 같은 그런 존재였죠. 리제 뮬러의 낭만주의자들의 시선을 바라보면 두 사람의 관계를 폭로한다거나 미화하지 않고 그들의 사생활, 과 침묵을 지켜주는 그런 따스함이 전해집니다. 음악 시선이었습니다. 브람스의 교향곡을 들으실 텐데요. 이어지는 KBS 음악실 콩스튜디오 보이는 라디오 준비 관계로 저희 가정음악 보이는 라디오는 10시 55분까지 제공합니다. 그래서 10시 55분에 음악이 끝나도 놀라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브람스 교향곡 4번 2단조 작품 98, 4악장 알레그로 에네르지코의 파쇼나토, 사이먼 레틀이 지휘하는 베를린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연주입니다.

브람스 교향곡 4번 4악장 사이먼 레틀이 지휘하는 베를린 필하모닉의 연주였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엔지니어 이건우, 프로듀서 이동우, 작가 김서림, 이가현, 전 신윤주였어요. 오늘도 일상이 음악이 되는 하루 보내세요.

클래식을 더 가까이 KBS가 11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3.1MHz KBS 클래식 FM입니다.

안녕하세요. KBS 음악실 아나운서 윤수영입니다. 가을은 고독의 계절이고 남자의 계절이라던가요. 어디론가 훌쩍 떠나고 싶어지는 계절. 목적지도 돌아올 날도 정하지 않은 채 그저 발길 닿는 대로 흘러가고 싶은데, 그렇지만 현실은 그럴 수 없다면 오늘은 음악으로나마 그 마음 달래보시면 어떨까요? 음악실 초대석, 사랑을 잃고 방황하는 한 남자의 여정을 담은 노래, 슈베르트의 연가곡 겨울 나그네를 들고 찾아온 새 남자, 바리톤 김태한, 기타리스트 박지형, 김진규와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생방송 보이는 라디오로 여러분과 함께할게요. 지금 바로 KBS 콩화면 오른쪽 위에 있는 카메라 버튼을 누르시거나 유튜브에 들어가셔서 KBS 음악실을 검색해주세요. 계신 곳에서 가깝고 생생하게 편안하게 이제 곧 펼쳐질 라이브 음악회를 눈으로 보시면서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또 생방송 가운데 나누고 싶으신 이야기나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저희에게 알려주세요. 인터넷 콩, 모바일 콩 참여 무료이고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 샵 9310번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럼 KBS 음악실 초대석 지금 시작할게요.

만나고 싶었던 화제의 음악가를 직접 스튜디오에 초대해서 라이브 연주를 듣고 이야기를 나눠보는 음악실 초대석. 오늘은 2026 금호 아트홀 상주 음악가로 올해 마지막 무대를 앞두고 있는 바리톤 김태한, 그리고 슈베르트 겨울 나그네로 호흡을 맞출 두 명의 기타리스트 박지형, 김진규와 함께합니다. 네, 두 대의 기타와 바리톤의 조합으로 듣는 겨울 나그네는 어떤 느낌일지 많이 궁금합니다. 라이브 연주를 먼저 청해 듣고 만나볼까 합니다. 오늘 준비된 첫 곡은 슈베르트의 겨울 연가곡 겨울 나그네, 그 가운데 첫 번째 곡 밤인사, 바리톤 김태한의 노래, 박지형, 김진규의 기타 연주로 라이브로 청해 듣겠습니다.

0: 아, 감사합니다. 슈베르트의 겨울나그네 가운데 첫 번째 곡 밤인사 감상하셨습니다. 바리톤 김태한의 노래, 박지형, 김진규의 기타 연주로 라이브로 KBS 오픈 스튜디오 콩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이민아님께서 사람의 음성과 기타 소리가 마치 남녀의 대화처럼 감미롭습니다. 적어주셨습니다. 2039번 쓰시는 분, 와 좋아하는 슈베르트입니다. 기대 기대. 귀 쫑긋합니다. 2738번 쓰시는 분께서는 저의 단짝인 남편과 오랜만에 함께 듣습니다. 역시 가을엔 남성 성악가의 소리가 최고네요. 그리고 기타의 감미로움 역시 하트 적어주셨습니다. 엄수정님께서 올해 금호아톨 갈 때마다 공연 전 안내 방송으로 목소리 들어서 반가웠습니다. 김태한 바리토님 오늘 피아노 반주가 아닌 클래식 기타 두 대로 듣는 겨울 나그네 기대합니다. 적어주셨습니다. 음성이 너무나 좋습니다. 라는 소감들 놀라와 있네요. 정순아님 귀에 꿀을 바르는 것 같았다고 적어주셨습니다. 밤인사를 들었습니다. 지금 오전 시간인데 시간대도 바뀐 것 같고 무엇보다도 눈 내리는 겨울밤 연인의 집 문 앞에 서 있는 듯한 그런 서늘한 기분 또한 느껴졌는데요. 노래 한 곡으로 이렇게 많은 것을 바꿔놓은 마법 같은 세 분이 어떤 분들인지 짧지만 강력한 프로필을 먼저 여러분께 전해드린 후에 어서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2023년 퀸 엘리자베스 국제 콩쿨 성악 부문 역대 최연소 우승을 차지하면서 음악계에 화려하게 존재감을 드러낸 바리톤 김태한. 서울대 음대와 독일 한스 아이슬러 국립음대에서 석사 과정을 마친 그는 2023년 베를린 슈타츠오퍼 오페라 스튜디오 멤버를 거쳐 2025년 프랑크푸르트 오페라 극장에서 모차르트의 오페라 코지판 투테를 통해 성공적으로 데뷔했고 2026년 금호아토홀의 상주 음악가로 네 차례에 걸친 무대를 직접 기획하면서 깊이 있는 음악과 연주로 관객과의 만남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 기타리스트로 최초의 역사를 써내려가고 있는 기타리스트 박지형은 2015년 피사 스테파노 국제 콩쿨과 2019년 도쿄 국제 기타 콩쿨에서 우승을 차지한 것을 비롯해 다수의 콩쿨에서 실력을 인정받으며 세계 음악계에서 먼저 주목받았습니다. 한국예술종합학교를 거쳐 파리 국립고등음악원 기타과에 한국인 최초로 입학한 후 샌프란시스코 음악원에서 수학했고 2022년 오마주 투 슈베르트를 발매한 것을 비롯해 다양한 활동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풍부하고 섬세한 음색과 해석을 자랑하는 기타리스트 김진규는 한국예술종합학교를 졸업하고 대구 기타 콩쿨과 해외 파견 콩쿨 등 국내 주요 콩쿨에 입상했습니다. 클래식 스타 프로젝트, 살롱 드 무지크 등 크고 작은 음악회에서 다채로운 연주와 폭넓은 레퍼토리를 선보이며 기타의 매력을 알리는 데 앞장서고 있습니다. 정말 재능, 실력, 거기에 열정까지 겸비한 세 분을 모실 수 있어서 영광인데요. 바리톤 김태한 씨, 그리고 기타리스트 박지형, 김진규 씨 모두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네, 한 분씩 저희 청취자분들께 인사를 부탁드립니다. 네,
1: 안녕하세요. 저는 바리톤 김태한입니다. 이렇게 1월에 찾아뵙는데 다시 찾아뵙게 돼서 영광이고, 네, 감사합니다.
0: 너무나 반갑습니다.
2: 네, 안녕하세요. 기타리스트 박지형입니다.
0: 어서 오세요.
2: 네, 안녕하세요.
3: 네, 안녕하세요. 기타리스트 김진규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0: 네, 고맙습니다. 이 겨울나그네 가운데 밤인사는 진짜 널리 알려져 있는 그런 멜로디이기도 하고 또 내용도 우리가 어느 정도 익숙한데요. 기타 두 대와 함께한 노래는 저도 오늘 처음 들어봤는데 너무 쓸쓸한 거예요. 그래서 피아노로 들었던 그 청년의 걸음걸이가 더 확실히 기타로 들으니까 더 정말 힘이 없고 그래서 노래도 더 정말 슬픈 독백으로 다가와서 너무 인상 깊게 들었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이 세 분께서 이렇게 특별한 모임을 갖게 되신 이유가 있죠. 바로 내일 10월 15일 저녁 7시 30분 금호아톨 연세에서 슈베르트의 연가곡 겨울나그네 연주를 앞두고 있습니다. 금호아톨 상주음악가로 선정된 김태한 바리톤의 올해 마지막 시리즈이기도 한데요. 내일 공연에 대해서 좀 저희에게 소개를 네. 해주세요.
1: 내일 공연은 말씀해 주셨듯이 피아노로 많이 연주되는 슈베르트의 윈터라이즈의 겨울나그네라는 연가곡을 이제 기타 두 대와 함께 네, 연주하게 되었고요.
0: 네.
1: 그리고 특히나 기타 편곡을 여기 옆에 계신 박지영 기타리스트 분께서 직접 편곡을 해주셨고, 네. 그리고
0: 우와.
1: 네. 그래서 약간 뭐랄까 피아노랑 할 때랑 기타 두 대랑 할 때랑 네. 일장일단이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0: 일장일단.
1: 네.
0: 뭔가요?
1: 아무래도 이제 피아노로 할 때는 피아노가 잔향이 있는 울림이 있는 악기다 보니까. 피아노가 줄 수 있는 또 웅장한 음장 효과가 있는데 그런 효과들이 기타 두 대에서는 드라마틱하게 나오.

0: 그렇군요. 아, 직접 겨울 나그네를 기타, 두 대의 기타 버전으로 다 편곡을 하셨다고요?
1: 네, 맞습니다.
0: 네. 어, 그 작업은 어땠나요?
1: 일단 되게 힘들었고요.
0: 네. 당연히.
1: 네, 이게 그 아무래도 이제 그래도 이제 피아노를 기타 두 대로 옮기는 데 있어 가지고 엄청나게 이제 연주하기 어려운 건 아닌데 이제 기타적이지 않은 그런 것들도 이제 많았고
0: 예.
1: 또 그런 것들을 어떻게 나눠야 하나 그런 것들이 되게 어려웠던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0: 네, 네. 그래서 어떻게 나누시는 거였을까요? 예.
1: 아, 일단은 일단 이제 같이 파트너가 이제 진규 씨가 있으니까 할 때 이제 원래는 이제 어려운 부분을 다 여기다 주고 싶었는데
0: 네.
1: 이제 밸런스가 맞아야 되니까 농담이고요. 그래갖고 아무래도 튜닝의 문제도 있고 그래서
0: 네.
1: 네. 아, 뭔가 한마디로 얘기하기가 좀 힘들게 되게 많은 것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네.
0: 그렇군요. 곡의 분위기도 살려야 되고 배분의 네. 문제 또 튜닝의 문제라는 것도 네. 있군요. 김진규 씨는 이렇게 원래 이제 피아노와 이제 성악 곡인데 이걸 두 대의 기타로 하는 작업 가운데 어떤 기분을 느끼셨어요? 해보시니 어떠신가요?
2: 평소에 이제 피아노랑 성악하는 버전을 많이 들었었는데 확실히 아까 태한 씨가 말씀하신 것처럼 피아노에서는 나올 수 없는 그런 섬세한 표현이 되게 성악과 잘 맞았다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또 편곡을 지영 씨께서 잘 해주셔가지고 다행히 어렵지 않게 어렵긴 하지만
0: 어렵지 않게 네. 아 어렵지만 네.
2: 네 어렵지만 어렵지 않게 네, 잘 연주하고 있습니다.
0: 아 저도 기타로 들으니까 아까도 이제 말씀드렸지만 처음에 시작할 때 그래도 나그네가 뭔가 또각또각 굽소리가 들리면서 걸어오는 곡이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기타로 들으니까 막 밑창이 다 닳았고 정말 더 너무나게 쓸쓸한 처연한 감정이 일단 반주로 먼저 깔리면서 김태한 씨의 음성이 기가 막히게 어우러져서 오늘 또 마침 날씨도 참 갑자기 기온이 뚝 떨어졌습니다. 네. 너무나 분위기가 잘 어울리는데 네. 이걸 예상하시고 상주 음악가로서의 마지막 순서를 겨울 나그네 선곡을 하셨던 걸까요?
3: 약간 쌀쌀해질 것을 예상은 했는데요. 사실 어제까지도 저 개인적으로는 좀 약간 더워가지고 내일 모레가
0: 네,
3: 네. 내일 모레가 공연인데 살짝 쌀쌀하기를 바랐는데
0: 네.
3: 그게 날씨가 왜 이러지라는 생각은 했었는데요. 오히려 일교차가 커지고 이제 날씨가 좀 쌀쌀해지면서 오히려 다행이다라는 생각을 살짝은 하고
0: 네,
3: 있습니다.
0: 네. 정말 잘 어울립니다. 네. 날씨마저 덥네요. 평소에도 슈베르트 그리고 겨울 나그네를 좋아하셨나요?
3: 너무 너무나 좋아했고 꼭 한번 무대에 올리고 싶었던 공연이었고요. 그래서 이런 상주음악가 시리즈를 기획하면서 꼭 넣고 싶은 레퍼토리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걸로 꼭 마무리를 하고 싶었고
0: 네.
3: 네, 특히 기타 듀오랑은 한국에서는 올려지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고 해외에서도 뭐 레코딩만 좀 존재하고 사실 실연으로 하는 것 자체가 한계점이 분명히 있는 것도 사실인데
0: 네.
3: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실황으로 올릴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감회가 새롭고 기쁩니다.
0: 네. 아, 바로 내일입니다. 내일 저녁 7시 30분 금호아트홀 연세에 찾아가시면 바리톤 김태한 씨와 함께하는 금호아트홀 상주음악가로서의 그 네 번째 시간이죠. 페르소나 네 번째 시간 고독이라는 주제로 네. 겨울 나그네를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기타리스트 박지형, 김진규 씨와 함께하는 무대입니다. 세 분께서는 원래 친분이 있으셨던 거예요?
3: 아니요, 원래 없었는데요.
0: 아 그래요?
3: 네.
0: 없었는데
3: 이 공연을 통해서 만나게 됐고요.
0: 네. 네네.
3: 제가 이제 막연하게 이제 기타 듀오랑 하고 싶다는 아이디어를 냈고 이제 금호에서 너무 긍정적이게 받아주셔가지고 저는 뭐 아무런 친분이 없고 인맥도 없고 기타리스트가 두 명 이상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 올렸다면은 불가능했겠지만 금호 측에서 많이 도와주시고 섭외해 주셔가지고
0: 네네 아 평소에 이 아이디어 자체는 갖고 계셨었군요.
3: 네 사실 한계점이 많았습니다. 악보도 없고 연주자도
0: 그러네요.
3: 없고
0: 네. 네.
3: 근데
0: 아이디어만 갖고 계셨네.
3: 네. 아이디어 그래서 저는 이제 안 되면 그냥 피아노로 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0: 네.
3: 금호 측에서 너무 도와주셔가지고
0: 네,
3: 성사됐습니다.
0: 아, 이런 멋진 무대가 성사될 네. 수 있었군요. 처음에 제안 받으셨을 때 어떠셨어요?
1: 오늘 아침에 이제 일어났는데

0: 네, 이메일이 와 있어가지고 그래서 뭐 오랜만에 이메일 만나서 봤더니 이제 이렇게 예, 섭외가 들어왔는데
1: 네.
0: 저도 이제 슈베르트를 이제 너무너무 좋아했던 작곡가여가지고
1: 네, 네.
0: 4년 전에 이제 슈베르트를 테마로 음반도 이제 낼
1: 그렇죠.
0: 정도로
1: 오마주 투 슈베르트 네,
0: 정말 이제 어릴 때 정말 말 그대로 이제 밤새가면서 리트들을 들었었거든요. 슈베르트 리트들.
1: 아, 그러셨군요.
0: 네, 근데 이제 근데 그 당시에 뭔가 기타리스트여서 좀 서럽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1: 네.
0: 저도 이제 이렇게 가곡을 하고 싶은데
1: 아,
0: 피아니스트도 아니고 그리고 이제 성악가는 더더욱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아, 좀 아쉽다라는 생각들을 했었는데 그래서 이 기회에 이렇게 그래서 편곡이 우와. 쉽진 않았지만
1: 예. 예,
0: 즐겁기도 했던 게
1: 네.
0: 되게 즐겁게 임하고 있습니다.
1: 네, 네. 아, 평소에도 슈베르트 좋아하셨고 정말 이 작품을 늘 가슴속에 담아두었던 그런
0: 네,
1: 작품이었군요.
0: 그럼요, 네.
1: 다른 악기 연주자가 탐날 정도로
0: 네,
1: 부러울
0: 네.
1: 정도로 와 김진규 기타리스트도 슈베르트 좋아하십니까? 아니, 어떠신가요?
2: 네, 저도 평소에 많이 들었고요. 근데 지영 씨만큼 좋아하는 건 아닌 것 같아서
1: 그렇군요.
2: 아무튼 네, 예. 좋아합니다. 네.
1: 두 분은 또 친하신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
0: 네, 선후배 관계고
1: 예,
0: 네.
1: 공연도 뭐 무대도 여러 차례 함께 네, 하셨던
0: 네,
1: 것
0: 그렇습니다.
1: 같아요. 알겠습니다. 아, 네. 이런 상황이 이게 잘 이어지면서 내일 귀한 네. 무대가 펼쳐질 예정입니다. 이쯤에서 라이브 연주를 한 곡 더 청해 듣도록 할게요. 제가 오늘 이 겨울 나그네에는 여러 곡들이 있죠. 24곡이 있죠.
3: 네.
1: 그 가운데 오늘 5곡을 불러주시는데 제가 예상한 곡도 있었고 이 곡을 오늘 불러주시네 한 곡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곡들을 고르셨는지 그리고 이번에 불러주실 두 곡은 어떤 음악인지도 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3: 이번에 불러드릴 두 곡은요. 파서플루트랑 6번 7번 파서플루트랑 아우프딘플루스라는 곡인데요.
1: 네.
3: 파서플루트는 이제 직역을 하면 홍수 또는 범람으로 해석이 되지만 의역 시 빌헬 밀러가 써놓은 시를 의역하면은 넘쳐 흐르는 눈물 정도로 해석할 수 있겠고요.
1: 아, 눈물.
3: 네, 네, 눈물이 넘쳐 흘러서 그 흘러 넘친 눈물이 눈을 녹이고 그 눈이 시냇물을 타고 내가 사랑했던 연인에게 다시 닿을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진 곡이고요.
1: 네.
3: 그리고 아우프딘플루스는 이제 강 위에 얼음을 보고 그 위에 이제 사랑과 추억을 다시 새기고 그 강이 위에 표면은 얼었지만 아래 물이 흐르는 것처럼
1: 네.
3: 나도 겉으로는 담담한 척 애써 억누르고 있지만 속은 아주 불타오르고 있다는 것을 좀 약간 표현한 그런 곡입니다.
1: 둘 다 그러니까 물을 소재로
3: 네네, 맞습니다.
1: 네. 젊은이의 나그네의 마음을 표현하고 네. 있군요.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렇게 두 곡을 라이브로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이는 라디오로 전해드리는 음악실 초대석이죠. 지금 KBS 콩 화면 오른쪽 위에 있는 카메라 버튼을 누르시거나 유튜브에 들어가셔서 KBS 음악실을 검색해 주세요. 눈으로 보시면서 슈베르트의 이 감성을 멋진 새 연주자들의 연주로 들으실 수 있으면 또 보실 수 있으면 더욱더 감흥이 클 것 같습니다. 슈베르트의 연가곡 겨울 나그네 가운데 여섯 번째 곡 홍수, 일곱 번째 곡 시냇가에서 바리톤 김태한의 노래 박지형, 김진규의 기타 연주로 라이브로 청해 듣겠습니다.

0: 감사합니다. 아, 슈베르트의 연가곡 겨울나그네 가운데 여섯 번째 곡 홍수, 일곱 번째 곡 시냇가에서 바리톤 김태한의 노래, 박지형, 김진규의 두 대의 기타 연주로 라이브로 KBS 오픈 스튜디오 콩에서 전해드렸습니다. 9463번 쓰시는 분께서 김태한님 팬입니다. 따뜻하고 기품 있는 바리톤의 음색이 멋집니다. 기타 반주가 슈베르트 가곡을 더 그윽하게 하네요. 최고예요. 김철우님도 이런 감성의 분위기 오랜만입니다. 하얀 겨울 눈 쌓인 오두막집에서 밤을 지새웠던 추억. 아, 그런 시절이 있으셨군요. 이재호님께서는 완전 짱이네요. 오늘 처음 왔는데 클래식이 너무 좋으네요. 자주 놀러오세요. 이용희님께서는 저 내일 음악회 갑니다. 너무 기대하고 있습니다. 태한님 올해 상주 음악가로서의 연주회를 모두 직관했는데 내일이 마지막이라 아쉽습니다. 적어주셨습니다. 아, 너무 감사한 사연이네요. 9563번 쓰시는 분, 갑자기 날씨가 차가워진 오늘이랑 너무나 잘 어울리는 선곡이고 목소리 톤도 정말 잘 어울리셔서 귀가 호강합니다. 3390번 쓰시는 분께서는 마티아스 괴른의 겨울나그네 직관했었는데 그것을 잊게 할 만큼 슈베르트스럽습니다. 그리고 기타까지도 쓸쓸한 이 분위기를 더욱 멋지게 만들어준다고 감사히 보라 합니다. 보이는 라디오를 함께하고 계시네요. 또 쉼 닉네임 쓰시는 분께서는 돌부쳐도 울겠습니다 하시면서 KBS 음악실 사랑합니다 말씀해 주셨고, 제니 닉네임 쓰시는 분도 슈베르트의 외로움이 바로 와닿습니다. 그 외 많은 소감들이 도착해 있습니다. 모두 고맙습니다. 내일 10월 15일 목요일 저녁 7시 30분 금호 아트홀 연세를 찾아주세요. 2026년 금호 아트홀 상주 음악가 바리톤 김태한 씨와 함께하는 독주의 그 마지막 시간입니다. 페르소나 그 네 번째 시간 고독이라는 주제로 슈베르트의 겨울나그네 전곡을 기타리스트 박지형, 김진규 씨와 함께 무대에 올릴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0: 너무 좋아하시네요.
1: 네, 감사합니다.
0: 네, 아유, 오늘 이럴진데 내일 음악회에 가셔서 들으시는 분들은 얼마나 네. 정말 황홀해 하실까 싶습니다. 이 작품의 제목이 겨울나그네잖아요.
1: 네.
0: 독일어로 하면은 윈터라이제라고 하는데 이 독일어 제목 자체를 그대로 옮기면 겨울나그네는 아니라면서요.
1: 네네, 겨울나그네는 아니고 윈터라이제는, 라이제는 이제 독일어로 여정, 여행을 의미하는데요. 그래서 영어로도 사실 번역해 놓은 악보들을 보면은 Winter Journey라고 나오거든요. 여정으로 네. 사실 해석하는 것이 좀 더 맞지만 한국에
0: 그러네요.
1: 들어올 때 이 쓸쓸한 느낌과 그런 것들을 약간 겨울 여정, 겨울 여행하면 뭔가 좀 발랄하고
0: 그쵸.
1: 생기 있는 느낌이
0: 네. 크리스마스
1: 네, 나기 때문에 네. 그래서 겨울 나그네로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0: 네. 네. 나그네가 저는 더 멋지게 다가오는데 네. 김태현 씨도 그러신가요? 어떠세요?
1: 네, 한국어로 의역했을 때 겨울 나그네로 번역이 되는 거는 네, 가장 적합한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0: 아.
1: 네, 여정이 의미하는 게 한국어에서는 약

0: 약간 좀 뭔가 기대감
1: 그렇죠.
0: 있고 네. 네, 네. 뭔가 절망감과 부정적인 의미보다는 밝은 느낌이 좀 나는 것 같아서
1: 네. 네.
0: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1: 그렇군요. 독일의 겨울은 어때요?
0: 독일의 겨울은 한국에 비해 좀 습한 편이고요. 눈비가 많이 오고
1: 네.
0: 네, 그리고 좀 훨씬 더 삭막한 느낌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1: 그래서 작품에 눈이 많이 등장하잖아요.
0: 네네, 눈도 많이 등장하고.
1: 그런 이유가 있군요. 네. 제가 아까 슬쩍 말씀을 드렸는데 겨울나그네 하면은 이제 뭐 보리수라든지 뭐 네. 봄날의 꿈 뭐 그런 곡을 먼저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네. 오늘 선곡에서는 그게 포함이 되어 있지 않아서
0: 네.
1: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나고 제가 괜히 좀 궁금했어요.
0: 사실은 내일이 연주기 때문에
1: 네.
0: 내일 연주를 보러 오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네, 조금 애창곡과 유명곡은 약간 좀 배제를 했고요.
1: 아껴두셨군요.
0: 네, 그 와중에 이제 굉장히 애정하고 또 굉장히 좋은 곡들 많이 알려지지 않았지만 굉장히 네. 좋은 곡들 위주로 선곡을 했고
1: 네.
0: 네, 그래서 낯설게 느끼실 수도 있겠지만 네. 가볍게 들으실 수 있는 곡들로 준비했습니다.
1: 아,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세 분의 호흡이 참 좋아서 오랫동안 알고 지냈던 오랫동안 서로 슈베르트를 논하고 지냈던 세 분 같이 다가왔거든요. 네. 함께 작업하시니 어떠신가요?
0: 제가 걱정했던 건 아무래도 피아니스트랑 작업을 하면 개인과 개인이기 때문에 서로 이제 맞추는 것도 조금 더 편하고 사실 그런 건 사실인데 그리고 혼자 연주하다 보니까 훨씬 더 네. 편하고 그래서 약간 걱정을 사실 많이 했던 게 사실입니다. 리허설 첫 리허설 전에는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두 기타리스트 분께서 가곡을 알고 계신 것처럼
1: 네.
0: 이제 기본적인 템포나 이런 것들도 네 기본적으로 다 알아서 해 오셨다고 해야 되나 네, 잘 맞춰주셔가지고 네 크게 어려운 점 없었습니다.
1: 네. 잘 통하했네요. 그래서 금호에서 또 잘 맞춰요. 이렇게 짝짓기를 해주셨습니다. 박재영 기타리스트는 그렇게 좋아하셨던 겨울나그네를 마침내 기타로 이제 연주를 하시게 되었으니 노래하시게 되었으니 정말 즐거우신가요?
2: 아, 네, 그럼요. 더군다나 이렇게 저도 예전에 성악가랑 같이 연주를 해본 적이 몇 번 있긴 한데
1: 네.
2: 진규 씨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런 적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1: 네.
2: 그래서 제가 이제 이제 처음 이제 리허설 하기 전에 진규 씨 했던 게 깜짝 놀랄 거라고. 정상급 성악가인데 이제 옆에서 부르는 거 보면 이제
1: 에이.
2: 깜짝 놀랄 거라고 막 여러 번 얘기를 했었는데.
1: 네.
2: 그래서 사실 오늘 이제 곡들도 이제 제가 이제 추천을 했던 것도 연습하면서 이제 그런 순간들이 몇 번 있었거든요. 태한 씨가 이제 이렇게 뭐 이렇게 소리를 내면은 좀 약간 실소가 나오는. 너무 좋은 소리가 나갔고
1: 너무 좋은 소리가 네. 나와서
2: 그래서 그런 걸 느꼈던 네. 곡들을 또 제가 또 리허설을 해가지고요
1: 네. 네.
2: 더군다나 이런 이제 뛰어난 라는 말도 모자랄 분이랑 같이 연주를 해서 너무 즐겁습니다. 네.
1: 정말 최고의 칭찬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0: 거창이십니다.
1: 입꼬리가 올라가시던데 아, 너무 좋습니다. 김진규 기타리스트는 겨울나그네 여러 곡 중에서 가장 좀 마음에 와닿는 곡이 있으신가요?
3: 전 오늘 연주하는 곡은 아닌데 23번 곡 이제 환상의 태양이라고 하나요 제목이?
0: 네.
3: 네. 네. 저는 그 노래 들을 때마다 연습 같이 할 때마다
1: 예.
3: 마음에서 울거든요.
1: 마음에서 네. 울게 된다.
3: 진짜 음악이 너무 좀 밝은 듯하면서 되게 안에 그 슬픈 느낌이 굉장히 많이 느껴져서
1: 네. 네.
3: 가장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1: 23번째 곡 환상의 태양 내일. 방문하시는 분들은 더 귀 기울여서 네. 다 귀 기울여서 들으시겠지만 또 김진규 씨가 이렇게 얘기해 주시니까 더 놓치지 않으실 것 같습니다. 김태한 씨는 이제 어떠세요? 이걸 주로 피아노와 늘 연주하셨을 텐데 기타와 함께 이제 노래를 하시게 되었으니까 뭐 성량, 발성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달라진 부분이 있습니까?
0: 확실히 아까 말씀드렸듯이 다이나믹적으로 조금 더 섬세한 부분에 어떻게 표현해야 되나 개조라고 하나요? 다이나믹 레인지를 조금 더
1: 네, 네, 그렇죠.
0: 좀 더 네, 넓게 변화를, 쓰려고 네. 네, 넓게 쓰려고 좀 하는 것 같고 오히려 피아노랑 할 때보다 좀 더 할 수 있는 다이나믹 레인지가 좀 더 넓은 느낌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1: 아, 그래요.
0: 네, 그래서 더 낭송적인 부분은 진짜 말하고 속삭이듯이 할 수 있고
1: 네. 네,
0: 그런 부분들을 그리고 또 저희가 굳이 얘기하지 않아도 제가 속삭이면 여기서도 속삭여 주시고 해가지고 그런 것들 시너지가 좀 나오는 것 같습니다.
1: 너무 좋네요. 네. 갑자기 어제 저희가 요새 이제 화요일마다 이제 살롱 드 오페라라는 시간을 이제 진행하고 있는데 기타리스트 박종호 씨가 출연하시고 계세요. 그런데 역시 노래 반주는 기타죠라고 말씀을 하셨었는데 지금 김태한 씨의 이야기를 들으니까 아 그럴 수 있겠다라는 네. 생각을 절로 함께 하게 되었습니다. 김태한 씨는 24곡 가운데 겨울 나그네 전곡 가운데 어떤 곡을 가장 좋아하세요?
0: 아 이거는 꼽기가 너무 어려운데요.
1: 그럼 맨 처음에 들었던 곡은 몇 번째 곡이었는지 혹시?
0: 맨 처음에 들었던 곡은 프룰링스트롬 그 봄 꿈인
1: 네,
0: 것 같은데요.
1: 11번째 곡.
0: 네 11번째 곡인 것 같은데 사실 가장 애정이 가는 곡들은 사실 후반에 있는 곡들이 많고요.
1: 아.
0: 네, 아까 말씀해 주셨던 니벤손넨 환상의 태양이나
1: 네.
0: 오늘 부르게 될 여인숙
1: 네.
0: 또 워낙에 너무 아름다운 곡이고
1: 네. 후반부 곡들을 좋아하시는군요. 전반과 후반의 내용 차이가 있습니까? 어떻죠?
0: 전반과 후반이 전반 시작은 아까 밤 인사로 시작했지만 그게 겨울나그네는 다른 연가곡과 다르게 이별 후에 시작하거든요. 내용이 이별 중간에 이별이 이어지는 게
1: 그렇죠,
0: 아니고
1: 그렇죠.
0: 이별 이미, 이후에 그렇죠. 시작하기 때문에
1: 예.
0: 점점 이제 이 감정이 좀 더 심화되면서 후반부에는 죽음에 가까워지면서 환상을 느끼게 되는 그런 장면들이 아, 나오는데
1: 네.
0: 그게 이제 리벤손넨과 이제 피어트하우스 대표적으로 두 곡을 꼽을 수 있는데요.
1: 네.
0: 그 두 곡이 가장 음악적으로는 가장 아름다운데 그 안에 의미하고 있는 내용들이 좀 심오하고 감정성도 굉장히 깊고 그렇기 때문에
1: 네.
0: 표현하기 굉장히 어려운 곡이라 생각하는데 좋은 곡 중 하나라고 네.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 듣는 우리는 너무 좋은데 정말 표현하시려면은 네. 많은 노력을 기울이셔야 할 것 같습니다. 박지영 씨는 어떤 곡을 가장 좋아하세요?
2: 아 정말 어려운
1: 이런 질문이 사실 너무 어려운 질문인데
2: 사실 이제 저도 태아 씨랑 마찬가지로 처음 들은 곡이 그 프릴링스럼 그거였거든요. 봄꿈이었는데
1: 네. 너무 예쁘죠.
2: 그게 이제 제가 이제 학교 다닐 때 이제 분석 수업이 있었어요. 악곡
1: 네.
2: 분석인데
1: 네.
2: 그게 이제 첫 수업 시간에 그 곡이 나와가지고 그래서 또 이제 아침에 이제 몽롱한 상태였는데
1: 네.
2: 나오는데 너무 좋아가지고
1: 아.
2: 그리고 또 거기다가 이제 분석 수업이다 보니까 그 가사 내용이랑 이제 음악적인 내용이랑 어떻게 결부가 돼 있고 이런 점들을 하는 게 너무 너무 재밌고 또 너무
1: 네,
2: 좋더라고요.
1: 네, 네 아침 그 수업에 나른함이 네. 사라졌던
2: 네,
1: 그런 추억을 갖고 계시군요.
2: 눈이 말똥말똥해지고 막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1: 네, 네. 지금도 여전히.
2: 그럼요.
1: 네.
2: 이제 지금은 이제 연주를 하니까 그 안에서 확실히 이제 듣는 거랑 실제로 소리를 내서 그 자기가 원하는 거를 하는 거랑 많이
1: 네.
2: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1: 네, 네, 알겠습니다. 뭐 세 분 모두 이 곡과 큰 사랑에 빠지신 것 같습니다. 아 이런 노래를 부르면 참 아까 어느 분께서 아 없던 우수도 생기겠다라고 소감을 적어주셨는데 실제로 연주하시면 진짜 많은 감성 또 감상이 떠오르실 것 같아요. 아까 제가 오프닝에서 가을은 남자의 계절이라고 말을 했었는데 세 분 좀 가을을 타시나요? 어떠세요?
0: 가을 저는 글쎄요 저는 연습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1: 네, 가을 탈 겨를이 없으신 건가요 지금?
0: 가을이 바빠가지고 가을에.
1: 바빠서 공연이 많죠. 네. 맞습니다. 김진규 씨는 어떠세요?
3: 저도 딱히 가을 타진 않는데 여름 끝나고 이제 날씨가 시원해지고 하면서 그냥 기분이 되게 좋아요. 네. 밖에 나가서 산책도 많이 하고.
1: 네, 네, 네 그렇죠. 걷기 좋은 계절이죠. 일단 세 분 중 두 분은 가을은 안 타시는 것 같고 박재영 씨는 어떠십니까?
2: 저는 옛날에 좀 가을 되면 뭔가 되게 센치해지고 그랬었는데.
1: 아, 그렇죠.
2: 네.
1: 보통 그런데. 요새는.
2: 요새는 딱히 네 그런 것 같습니다.
1: 네, 네. 알겠습니다. 딱히 남자의 계절은 아닌 것으로 오늘 세 분을 통해 제가 받아들이거든요. 네, 좋습니다. 자, 이제 라이브 무대를 청해 듣겠습니다. 오늘의 끝 라이브 곡 들을 텐데 음악에 대해 소개를 좀 해주세요. 16번째 아, 네. 곡 그리고 21번째 곡입니다.
0: 16번째 곡 Let's Take Hoffnung은 마지막 희망이라는 곡인데요. 여기서 이 곡이 곡에서 이제 마지막 잎새가 떨어지면 그러니까 겨울에 마지막 잎새가 떨어지면 이제 내 삶도 끝난다라는 그런 희망을 이제 아. 그런 낙엽을 보면서 나그네가 그런 생각을 하는 장면인데
1: 네.
0: 그래서 이제 처음에 사실 음악적으로는 굉장히 이 겨울 너그네 안에서도 굉장히 제일 현대적이고 좀 난해하게 들릴 수도 있고 굉장히 난이도가 높은 곡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근데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또 그래서 그
1: 네.
0: 뭐랄까 희망이 꺼지는 마지막 장면이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 아, 설명만 네. 들어도 벌써 아 마음이 절절해집니다.
0: 네, 그리고 마지막 비에스하우스는 여인숙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데 희망을 다 잃고 이제 환상을 보기 시작하는데요. 죽음으로 다가가면서 이제 묘지에 도착하는데 묘지에서
1: 묘지
0: 네, 그 묘지를 보며 여인숙이라고 얘기를 하는 장면입니다. 내가 여인숙에 도착했는데 방이 없어서 날 못 재워준다 그러네. 그럼 나는 가야겠지 하면서 계속 갈 길을 떠나는 이 내용입니다.
1: 정말 낭만적인 그 시대의 그 네. 그 시사조도 생각이 나고 아이고 지금 어서 라이브 연주를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너무나 쓸쓸하고 아름답고 그리고 고독이 가득한 작품입니다. 바람에 아슬아슬 날리는 마지막 한잎의 잎새를 보며 신라 같은 희망을 품어보는 나그네. 그렇지만 묘지에 가서 이곳이 나의 여인숙인가 라고 탄식하는 그 나그네의 노래 지금 청해 듣겠습니다. 오늘 보이는 라디오입니다. KBS 콩 화면 오른쪽 위에 있는 카메라 버튼 누르시거나 유튜브에 들어가셔서 KBS 음악실을 검색하시고 눈으로 보시면서 감상하시면 훨씬 더 풍성한 시간 되지 않을까 추천드리고요. 슈베르트의 연가곡 겨울 나그네 가운데 16번째 곡 마지막 희망 21번째 곡 여관 청해 듣겠습니다. 바리톤 김태한의 노래 박지형 김진규의 기타 연주로 라이브로 청해 듣겠습니다.

0: 아, 고맙습니다. 슈베르트의 겨울나그네 가운데 16번째 곡, 마지막 희망, 21번째 곡, 여관, 바리톤 김태한의 노래, 박지형, 김진규의 기타 연주로 라이브로 보내드렸습니다. 1403번 쓰시는 분, 앙상한 가지만 남은 황량한 들판에 혼자 남은 듯한 외로움이 절절하게 느껴지는 시간입니다. 느닷없이 찾아온 이 시간 어떻게 감사를 드려야 할지요. 아주 많이 고맙습니다. 큰 감동 받으셨네요. 6011번 쓰시는 분, 창가에서 뜨개질하며 들으니 정말 감회가 새롭습니다. 세월이 흘러 나이 80인데도 정말 감미로운 음색과 기타 연주가 새롭네요. 좋은 음악 고맙습니다. 백기숙님께서는 겨울나그네 듣고 많이 울었던 50년 전 생각이 나서 코끝이 찡하고 추억에 잠겼습니다. 서울에서 시골로 처음 내려갔을 때 밤마다 LP판 들고 많이 울었었습니다. 24곡 중 안 슬픈 곡이 그 당시 저한테는 없었을 정도였다고 그러셨군요. 다시금 그 시절 떠올리셨겠습니다. 황금 깃털 닉네임 쓰시는 분께서는 시골 카페 창가로 바람에 떨어지는 낙엽과 너무나 잘 어울리는 곡입니다. 행복합니다. 적어주셨어요. 또 김윤정님께서는 오늘 출연진들 너무 잘생기셨어요. 이런 글도 남겨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가을 또 겨울 그리고 고독과 낭만을 깊이 느낄 수 있었던 네.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내일 공연을 앞두고 계시죠. 내일 저녁 7시 30분 금호아트로 연세 찾아가시면 세 분의 겨울나그네 만나보실 수 있고요. 앞으로의 일정은 또 어떻게 되시는지 좀 나눠주실 수 있을까요?
1: 저는 올해는 이제 금호아트로 상주마크 마지막 공연을 마치고 이제 바로 프랑크푸르트로 돌아가서 네, 극장 일정들을 수행하고 이제 내년에 다시 돌아올 예정이라서 올해는 마지막 공연이 될 것 같습니다.
0: 그렇군요. 내일 정말 놓치면 안 되겠습니다. 네, 박지영 씨는 어떠세요?
2: 아, 네, 저는 이제 내일 공연을 마치고 10월 말에 이제 제 새 음반이 나옵니다.
0: 오, 네. 축하합니다.
2: 네. 그리고 11월 말에 이제 발매 독주회를 하는데 네. 마찬가지로 금호아트홀에서 연세에서 예. 또 하게 됐습니다. 예, 예. 그걸 앞두고 있습니다. 일단
0: 네. 어떤 음반인가요?
2: 제 그 유학 시절에 그 선생님이 계신데 그 선생님이 올해로 돌아가신 지 10주기가 됐거든요. 네. 그래서 그 선생님이 근데 작곡도 원래 이제 연주도 너무 잘하시지만 작곡가이기도 하셔가지고 네. 그 선생님의 작품들을 이제 골라가지고 하는 그런
0: 네, 스승님의 네. 곡들이군요. 너무나 기대됩니다. 김진규 씨는 어떠세요?
3: 저는 지금 예정돼 있는 연주는 없고 제가 하고 싶었던 곡들 연습하면서 네, 지낼 예정입니다.
0: 네,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일정들이 금방 생기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태한 씨 아까 얘기하셨습니다. 이제 2026년 금호아트홀 상주 음악가로서 올 한 해 참 바쁘셨고 내일이 그 마지막 네. 공연 날이기 때문에 너무 감회가 새로우실 것 같아요. 네. 어떠세요?
1: 어떻게 이렇게 1년이 지나갔는지 모르겠고 그래도 금호아트홀에서 이렇게 좋은 기회를 주신 덕분에 제가 직접 기획도 해보고 여러 시도들도 하면서 좋은 추억들도 많이 쌓았고 또 그 공연들 덕분에 이제 한국에 계속 들어올 수 있게 되고 네. 계속 체류하면서 가족들과 시간도 보내고 할 수 있어서 굉장히 행복한 시간이었고요. 네, 이게 빈터라이즈의 내용 자체는 죽음을 의미하면서 죽음을 암시하면서 끝이 나지만 이 곡 저는 이제 제가 설정해놨던 페르소나의 뭐 페르소나 관계 사랑 그리고 고독 이 모든 걸 큰 주제로 봤을 때 이제 독일 낭만주의를 관통하는 가장 중요한 개념 중 하나인 신소흐트 그리움 또는 그리움으로 이제 해석이 많이 되는데요 그런 그게 사실은 그리움보다 좀 더 심화적인 좀 뭐랄까요 갈망을 좀 의미하는데요.
0: 네.
1: 그래서 그 이 진소흐트의 다른 표현들이 아닌가 이 갈망 이 진소흐트가 그리움을 만들고 고독을 만들고 또 그게 그렇죠. 사람들과 관계를 만들고 사랑을 예. 피우고 네. 또 그 관계가 끝이 나면 또 다시 그리움 고독으로 돌아가는 네. 네, 그런 사이클을 생각했기 때문에 네. 이게 끝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저의 인생에 대입해서 새로운 또 발판이 돼서 더 훌륭한 연주자로 성장할 수 있는 시작점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감사하고 고마워요. 네. 올해 네 내일 공연이 기대가 많이 됩니다.
0: 아 그렇습니다. 또 최초의 성악가 상주 음악가이셨잖아요. 네. 아, 너무나 멋집니다. 앞으로도 저희도 응원하고 또 많은 감동을 연주를 통해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감사합니다.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고맙습니다. 바리톤 김태한, 기타리스트 박지형, 김진규 세 분과 함께한 뜻깊고 참 감동적인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저도 여기서 인사를 드려야겠습니다. 지금까지 프로듀서 조정현, 작가 정주은, 엔지니어 김성현, 조채혁, 윤다람, 보이는 라디오 김종일, 유범수, 진행의 저는 아나운서 윤수영이었습니다. 시간이 금세 흘러가 버렸습니다. 맛있게 점심 식사하시고 내일 11시에 변함없이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

음악으로 행복을 KBS가 정오를 알려드립니다. FM 93.1MHz KBS 클래식 FM입니다.

안녕하세요. 생생클래식 아나운서 박지현입니다. 우리는 한여름, 한겨울이라는 말은 즐겨 쓰지만 한가을, 한봄이라는 말은 자주 쓰지 않습니다. 한가을과 한봄도 표준국어 대사전에 분명 등재돼 있는 단어인데도 말이죠. 우리가 한여름, 한겨울이라는 말을 자주 쓰게 되는 건 그 시기가 견디기 어려운 계절이기 때문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등산할 때처럼 꼭대기가 되는 지점을 정해놓고 추위 혹은 더위가 절정을 향해 가고 있는가 혹은 이제 내리막으로 접어들었는가 헤아리면서 버텨내기 위해서 말이죠. 그런가 하면 한가을, 한봄이라는 말을 자주 쓰지 않는 건 그 계절이 좋은 날들로 이미 채워져 있기 때문일 수도 있겠습니다. 햇볕을 쬐며 걷기 좋은 1년에 몇 안 되는 귀한 날들이죠. 이 가을에도 꼭대기가 있다면 우린 그 지점을 넘어선 걸까요? 지금은 한가을입니다. 하루라도 더 지속됐으면 하는 아름다운 날들의 한가운데 우리는 지금 서 있습니다.

김수경 씨 나운영곡의 아 가을인가, 수원시립 합창단의 노래로 생생클래식 문을 열었습니다. 표준국어 대사전에 한가을, 한봄이라는 단어가 있었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 왜 이 단어들을 자주 쓰지 않는 걸까 좀 궁금하기도 하죠. 좋은 계절이라 그런 것 같긴 한데, 그런데 계속 안 쓰면 그 사이에 없는 단어가 될 수도 있어서 오늘 살짝 여는 말에 불러내 봤습니다. 영준님, 항상 좋은 음악 잘 듣고 있습니다 하셨어요. 보이는 라디오 이제 나오고 있죠? 네, 유튜브로 생생 클래식 또는 KBS 클래식 FM 검색하시면 보면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아마 저희가

시간에 음악실도 보이는 라디오를 하고 있기 때문에 바로 이어져서 나와서 아마 앞부분이 조금 늦게 화면이 열릴 수 있다는 점 미리 양해 부탁드리고 지금은 잘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분위기를 이어서 상민님께서 청해 주신 곡입니다. 박춘석의 가을을 남기고 간 사랑, 베르너 토마스 미프네의 첼로, 카르멘 피아치니의 피아노 연주입니다.

홍난파의 사랑까지 들으셨습니다. 스티븐 이솔리스의 첼로, 토마스 아데스의 피아노 연주였고요. 먼저 들으신 곡은 박준석의 가을을 남기고 간 사랑, 베르노 토마스 미프나의 첼로, 카르멘 피아지니의 피아노 연주였습니다. 정말 한가을 가장 아름다운 오늘을 살고 있습니다. 4209번 쓰시는 분. 햇살이 좋은 오늘 언제 또 올지 모르는 바스락거리는 낙엽을 밟으면서 산책하면서 듣고 있어요. 4119번 쓰시는 분. 은경님. 와, 3일 연속 보이는 라디오인가요? 보이는 라디오가 안 보여서 유튜브로 들어왔습니다 하셨어요. 아, 콩창 보라가 아직 안 되고 있나요? 유튜브로 보라는 되고 있어서 잠시만 기다려주시면 아마 콩도 되지 않을까 싶고요. 9559번 쓰시는 분, 조금